0: 깜짝 예비 촌!
1: 야, 또술 가도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반가운 건가미 서플라이
0: 깜짝 예비 촌!
1: 뭐다 무필리한 임포텐 루팡 금방한 바가이 썩갈로워커
0: 깜짝 예비 촌!
1: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광고 각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비 촌!
1: 이 먹어 봐라 그런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24 호라스
2: Choy pa maklako dami kape mo, Choy?
3: Ano nga klase nga kape?
2: Ang pinaka-isog mo nga kape, hindi pa rin sa tala sweet ko nga ex. Wala nga ba lang kong ipaglaban?
3: Pagdunod!
4: Salo-salong pang fiesta!
5: More sa tanghali!

0: 빵짱 예리촌.
1: 내가 수리가로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빵가운 경감이 쓰바나이
0: 빵짱 예리촌.
1: 뭐다 무필리언 임포르테 밀로칸 끙방은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리촌.
1: 바라사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촌.
1: 마이 망가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토라스
2: Choy, pabakal! Pabakal ko tiket, one way lang.
3: Di pa kanto. Nga, one way lang, ha?
2: Choy, pakanto sa puso ko. One way lang para dire-diretso, kag wala na balikan pa.
4: This is your MOR safety tip. When you're about to enter an elevator, take a few seconds to see who's getting in with you. It's a simple step, but an important one. If something feels wrong, or your instinct says no, don't hesitate to step out and wait for the next elevator. Your instinct is a built-in warning system. Trust it. It's better to be cautious than regret it later. Stay alert. Stay prepared.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.